0: SBS live streams and podcasts are supported by advertising.
1: Want instant MVP status? Join the new Dick Scorecard Plus program. For $99, Scorecard Plus members enjoy 1 year packed with perks, like $80 in annual bonus rewards, free shipping with no minimum purchase, triple points on two purchases, and more. That's over $160 in benefits. Join Dick's Scorecard Plus today and score more than ever. Tap the banner to learn more. Exclusions and terms apply. Visit dicks.com/scorecardplus for details.
2: 2030년대 말까지 약 16만 명의 수혜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특히 자폐아동은 NDIS 수혜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새로운 아동 성장 지원 프로그램인 Thriving Kids 프로그램으로 편입될 예정입니다. 버틀러 장관은 SBS와의 인터뷰에서 향후 자격 기준이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 Well, of course they'll be eligible, but that will depend upon their functional capacity assessment in the same way.
2: 버틀러 장관은 물론 자폐 스펙트럼이 있는 사람들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다른 장애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기능적 능력 평가에 따라 결정될 것이고 특정 진단에 따라 다르게 대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개인의 실제 기능 수준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이번 개편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호주 GP협회 RACGP가 정부의 NDIS 개혁을 앞두고 유아 건강 분야에 1억 6천만 달러 규모의 예산 투자를 촉구했습니다. 협회는 생후 약 5년 반 동안 매년 아동 발달 검사를 메디케어로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RACGP의 회장인 마이클 라이트 박사는 GP들이 발달 지연이나 자폐 등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해당 지원이 정부의 Thriving Kids 계약과 연계돼 더 많은 아동이 문제 악화 이전에 조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번 NDIS 개편 과정에서 원주민 수혜자들이 제도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가 문화 배경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마크 버틀러 NDIS 담당 장관은 프로그램 비용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개편 조치의 일환으로 일부 수혜자들이 제도에서 제외될 예정이지만 원주민 커뮤니티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호주 원주민 장애인 네트워크는 문화적으로 안전하고 적절한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버틀러 장관은 SBS와의 인터뷰에서 원주민 전략 수립을 위해 자문 그룹이 구성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3: With First Nations communities, there's not just the cultural needs that we need to have front of mind. There's also, frankly, whether or not there's a market.
2: 버틀러 장관은 원주민 커뮤니티의 경우 문화적인 요구 사항뿐만 아니라 외딴 지역에서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있는지도 중요한 문제이며 정부는 원주민 커뮤니티와 긴밀히 협력해왔고 지난 몇 달 동안 수백 차례의 논의를 통해 원주민 전략을 마련하고 있고 이는 이번 개편 과정에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중국보다 앞서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 14일부터 2일간 베이징에서 열리는 회담에서 기술과 무역을 둘러싼 양국 간의 긴장관계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중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국제 해상 통행 재개를 돕는데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이 문제 역시 정상회담 의제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에도 불구하고 미중 경쟁은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4: We're leading China in AI. And I'm going to go see President Xi in 2 weeks. I look forward to that.
2: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중국을 앞서고 있다면서 2주 후 시진핑 주석을 만나러 갈 예정인데 기대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매우 우호적인 경쟁 관계에 있으며 이번 방문은 매우 중요한 일정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크루즈선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한타바이러스 감염으로 3명이 사망하고 한 승객이 중환자실 치료 중입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카보베르데로 향하던 크루즈에 탑승했던 네덜란드인 승객 3명이 숨졌으며 69세 영국인 남성은 요하네스버그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타바이러스는 쥐와 같은 설치류를 통해 전파되지만 사람에게도 전염될 수 있습니다. 시드니 대학교 감염병 및 국제보건학과 메루쉴 교수는 한타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염되는 경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0: rodents are the main carriers of the disease. And usually you would catch it from exposure to like urine, saliva, droppings.
1: 쉘 박사는 이 질병의 주요 매개체는 설치류로 일반적으로 설치류의 소변이나 침, 배설물에 노출되면 감염되며 밀폐된 공간에서 바이러스 입자가 공기 중에 떠다니고 공기 중 감염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알다시피 코로나19는 공기 전파였고 바이러스 입자가 공기 중에 떠다니거나 매우 미세한 입자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한타바이러스에 대한 특별한 치료제는 없으며 환자들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2: 여러분께서는 지금 SBS 라디오 한국어 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다음은 고국 소식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정박 중이던 한국 선박 HMM 남우호에 폭발 화재가 발생해 외교당국이 긴급 조사에 나섰습니다. 외교부는 24명 선원 전원이 피해를 입지는 않았으며 선박 화재도 진압돼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남우호의 정상 운항 가능 여부는 불확실해 근처 항구로 예인해 피해 상태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 화재에 대해 이란이 한국 화물선을 공격했다며 호르무즈 해협 개방 작전에 한국이 동참할 때가 됐다고 지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한중일과 영국, 프랑스 등 5개국에 군함 파견을 요청했다가 적극적인 호응이 없자 실망감을 표출한 바 있습니다. 호주 근로자들이 2023년 기준 지난 5년간 미지급받은 퇴직연금이 약 244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슈퍼회원협회 분석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의 약 4분의 1이 연금 미지급으로 인한 손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역별로는 뉴사우스웨일즈 주가 가장 큰 피해 규모를 기록하며 약 81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국 평균으로 근로자 1명당 연간 약 1,730달러의 연금을 제대로 비지급받지 못했으며 지역별로는 노던 테라토리가 근로자 1인당 연평균 미지급액이 2,140달러로 가장 높았고 ACT와 서호주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뉴사우스웨일즈주 외곽의 임시 캠프에서 태어난 신생아가 사망한 사건 이후 노숙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신생아는 지난 토요일 오후 와가와가에서 37세 여성이 출산한 두 명의 아기 중 한 명입니다. 뉴사우스웨일즈주 노숙 담당 로즈 잭슨 장관은 해당 가족의 상황에 대해 주택당국인 홈스 뉴사우스웨일즈에 전면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호주 노숙자협회 케이트 콜빈 대표는 이번 사건을 참혹한 비극이라고 표현하며 주거지원과 노숙자 지원 확대를 위한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환율 정보입니다. 오늘 호주 외환시장에서 호주화 1달러는 매매기준가로 미화 71센트에 한국 원화로는 1058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호주의 주요 도시 내일 날씨 전해드립니다.

0: 시드니 대체로 맑겠습니다. 12도에서 낮 기온 23도. 멜번 오후 늦게 소나기 오겠습니다. 오전 9도, 낮 기온 19도. 브리즈번 오전에 소나기 소식이 있겠고 18도에서 27도. 퍼스 대체로 맑겠고 14도에서 23도. 애들레이드 13도에서 18도로 흐리고 소나기 오겠습니다. 캔버라 오전 6도, 낮 기온 18도로 대체로 맑겠고 호바트 흐리고 밤늦게 소나기 오겠습니다. 7도에서 16도. 다윈 오전에 구름 끼겠습니다. 25도에서 낮 최고 32도. 고국 서울은 내일 대체로 맑겠고 아침 기온 11도, 낮 기온 23도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26년 5월 5일 화요일 SBS 한국어 뉴스를 마칩니다. 뉴스 진행의 홍태경입니다.
1: Job, you're probably running through a checklist. What's the pay? How are the benefits? Will I like the people I work with? Check all the boxes at Kroger Distribution Center. Kroger DC is hiring maintenance mechanics. You'll earn $30.36 an hour and get $100 a month for tool reimbursement, all after company-provided training. Full-time positions are available that include a world-class benefits package. Plus, time and time again, the Kroger DC team say that the best part of the job is the people. Apply today at KrogerDC.com.
2: SBS Audio.
3: 여러분과 통하는 프로그램을 틀어보세요.
4: 여기 아다리야, 준비하려면
5: SBS Chill.
6: SBS Pop Asia. Non-stop Asian pop.
7: Can you describe that feeling for people who haven't experienced it?
8: SBS Hindi uplapt karwata hai.
9: Far from the partisan politics.
3: 익숙해 이상의 언어로 된 뉴스, 기분에 어울리는 음악, 그리고 매혹적인 팟캐스트까지 발견해 주시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SBS Audio 앱을 다운로드 하시거나
10: sbs.com.au/audio.
0: 에이피와이 랜드부터 야러바까지 호주 전역을 가로지르는 여정을 The Biennale of Sydney Rememory Revealed Collection과 함께 떠나보세요. 이번 시리즈는 10명의 아티스트 인터뷰를 통해 기억과 정체성, 그리고 아직 전해지지 않은 이야기들을 만나봅니다. 그들의 창작 세계를 들여다보며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깊이 있고 인간적인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The Biennale of Sydney Rememory Revealed Collection은 SBS 온디만드에서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11: 호주 공영방송 SBS 한국어 프로그램 오늘의 뉴스로 문을 열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데일리 오버뷰로 이어가겠는데요. 아일리세 이츠미 듣고 갑니다.

0: way. Just say I'm your fave.
1: 와 본다이 비치 등이 선호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주택 구매를 원하는 경우에는 멜번의 사우스 야라와 프라우란, 또 리치먼드와 아마데일, 엘로드 등이 인기 지역으로 꼽혔습니다. 계속해서 중국에서 호주 부동산을 검색하는 사람들의 선호도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인도와 중국에 이어 호주에서 세 번째로 큰 해외 출생 집단, 바로 중국 출생자인데요. 약 73만 2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임대 매물을 찾는 중국인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지역은 시드니 제틀랜드였고요. 이어서 멜번 도심, 또 시드니 워털루, 치펀데일과 시드니 CBD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주택 구매를 원하는 경우에는 멜번의 보윈과 또 글렌 웨이벌리, 캠버웰, 큐, 투락 등이 인기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한국인의 경우 별도의 검색 데이터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인구조사 자료를 통해 주요 거주 지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센서스 인구조사에서 집에서 한국어를 사용한다고 답한 사람의 수는 11만 5,531명이었고요. 호주통계청의 2025년 6월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에서 출생한 사람의 수는 12만 1,66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21년 센서스 기준으로 한국어 사용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시드니 리드컴이었고요. 이어서 시드니의 에핑과 스트라스필드, 칼링포드, 이스트우드, 카슬힐, 라이드, 웬트워스 포인트, 체스우드, 로즈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멜번에서는 멜번 도심 지역과 글렌 웨이벌리, 또 마운트 웨이벌리, 또 퀸즐랜드주에서는 사우스포트의 한인 인구가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출신 국가의 변화가 주택 수요의 지형도까지 바꾸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2: 이 프로그램은 www.sbs.com.au/korean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3: 네. 호주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출생 국가에 따라 선호하는 주거지역이 다르다는 사실, 꽤 흥미로운데요. 역시 한인분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거주지역은 시드니 리드컴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다음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4: 가이코 knows there's a home view and a road view. Right now you're hearing home view. She's not in an RV. She's at home, feeling out of breath from a spin class.
5: And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and seven.
4: Meanwhile, RoadU can breathe easy in an RV with 24/7 claim support from Geico's insurance specialists. So the only thing she's counting is highways.
6: Okay, we can take the one to the five to Route 66. Perfect.
4: It feels good to be a RoadU. It feels good to Geico.
7: SBS is Australia's most trusted multilingual broadcaster. Our listeners are loyal, highly engaged, and have supported countless local businesses. We offer advertising packages for businesses of all sizes. Our experienced sales team will guide you through the process of owning a great campaign. Bring your own ad or have our production team make you something in one of our 68 languages. Start the conversation with your new audience today. Email sales@sbs.com.au.
8: Why do people want to be at work? To feel heard, appreciated, part of something, and to know there's a career path for everyone. Inclusive workplaces are linked to increased innovation, productivity, and employee satisfaction. Make your organization a place where people want to be. For inclusion and diversity training, visit inclusion-program.com.au.
9: SBS 한국어 프로그램 즐겁게 들으셨나요?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이 대화를 이어가보죠.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를 하거나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SBS Korean on Facebook.
3: 5월 5일 화요일 SBS 한국어 프로그램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는 호주에서 헬스를 받은 한인 셰프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굿 푸드 가이드는 호주의 미쉐린 가이드로 불립니다. 호주에서는 별 대신 햇을 최고의 레스토랑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SBS 한국어 프로그램이 특집 방송으로 2026년 햇을 거머쥔 한인 셰프 4명을 만나봅니다.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해야 받을 수 있는 햇. 셰프들에게 햇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어떤 여정을 거쳤을까요? 특집 방송 첫 순서. 오늘은 4년 연속 투 햇을 받은 멜번 채 레스토랑의 최정은 셰프를 만나봅니다. 단 6명의 손님만을 위한 한식, 그리고 산속에서 완성되는 요리. 최정은 셰프가 들려주는 자연과 시간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박성일 프로듀서가 만나봅니다.
1: 호주에서 햇을 받은 레스토랑. 그 중심에는 한국인 셰프들이 있습니다. SBS 한국어 프로그램은 호주에서 햇을 받은 한인 셰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호주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거나 앞으로 도전을 꿈꾸는 분들에게 현장의 생생한 경험과 가능성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특집 시리즈, 오늘은 멜번으로 향합니다. 단 6명의 손님만을 위한 한식 레스토랑, 그리고 4년 연속 투햇, 자연 발효와 계절의 시간을 요리에 담아내는 채의 최정은 셰프를 만나봤습니다.
10: 멜번에서 작은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최정은 셰프입니다. 저는 2006년에 호주에 와서 윌리엄 앵그리스라는 요리학교를 다녔고요. 그다음 2019년부터 채를 시작해서 2019년에 아파트에서 작은 원테이블 레스토랑으로 시작하였습니다.
1: 아파트에서 시작된 작은 식당. 하지만 그 작은 시작은 호주 미식계의 주목을 받는 레스토랑으로 이어졌습니다.
10: 2021년에 그 멜번 푸드 앤 와인이라는 곳에서 트래블레이저 상을 받았고, 2022년에 그 고메트라블러에서 베스트 뉴 탤런트 상을 수상했어요. 그 다음에 2023년부터 DAG에서 주는 그 햇을 투 햇을 받기 시작해서 지금 4년째 매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되게 큰 상을 받았는데 2025년에 이제 굿푸드 가이드에서 셰프 오브 더 이어를 받게 되었습니다.
1: 화려한 성과들이 있었지만 그 시작은 그저 좋은 음식을 나누고 싶은 소박한 마음이었습니다. 최정은 셰프는 처음 레스토랑을 열 때만 해도 이 같은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10: 솔직히 말하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요. 저는 그냥 제가 만든 음식을 사람들과 그냥 나누고 싶다, 이 정도의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이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 주시고 주목해 주시니까 어쩌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1: 그래서일까요? 처음 햇을 받았을 때 기쁨보다 먼저 찾아온 건 책임감이었습니다.
10: 솔직히 말하면 실감이 잘 안 가고 뭐랄까 이게 더 부담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시작했던 그 가벼운 마음으로 하기에는 이제 너무 저를 통해서 한식이라는 거를 이제 접하게 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더 뭐랄까 막중한 책임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1: 햇은 호주판 미슐랭 가이드로 1개에서 3개의 모자 등급을 부여하는 우수 레스토랑 인증 제도입니다. 최정은 셰프는 호주에서 햇을 받는다는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0: 호주에서 햇을 받는다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땐 단순히 음식이 맛있다라기보다는 하나의 경험으로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 손님들의 느끼는 그 서비스와 경험, 뭐, 그 음식의 맛, 이게 모든 게 어우러졌을 때,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1: 최정은 셰프는 호주에서 한식을 만드는 후배 요리사들에게 햇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컨셉이 명확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10: 제가 생각할 때는, 자기만의 확실한 컨셉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유행하는 걸 따라가기보다는 자기만의 컨셉을 정하고 그다음에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것과 어우러져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그래서일까요? 채는 예약하기조차 쉽지 않은 한식 레스토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0: 우선 채는 기존의 그 예약제 시스템에서 추첨제 방식으로 바뀐 지 한 2년 정도 됐고 매달 한 1,000명 정도의 손님이 넣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뭐 오늘 저희를 알게 되었다고 해서 1년을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정말 추첨제로 해서 오늘 넣으셔도 다음 달에 되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그 전보다 쉽게 저희를 방문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그리고 이곳에는 또 하나의 아주 특별한 원칙이 있습니다.
10: 한 번에 6명을 받게 된 계기는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는 인원수가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두 분도 했고 일곱 분도 했고 여덟 분도 했고 근데 이제 제가 느끼기에 가장 최선의 서비스를 드릴 수 있는 숫자가 6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서비스와 동일한 퀄리티의 그런 세심한 관심을 드릴 수 있는 그 수가 딱 6명이 저에게 맞는 수였기 때문에 그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1: 레스토랑 체는 현재 멜버른의 외곽 단데농 마운틴 속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쉽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레스토랑을 이곳에 연대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10: 처음에 옮기게 된 계기는 아무래도 아파트라는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장을 담글 때 너무 작게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저 같은 경우는 장에 더 욕심이 많기 때문에 더 넓은 공간을 가자. 그리고 좀 그 박테리아를 키우기 좋은 조건이 산이겠다라는 거를 고민을 해서 그 단대농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1: 자연과 시간 그리고 발효. 그가 요리를 바라보는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10: 제가 생각하는 요리의 철학은 가장 익숙한 맛을 제가 할 수 있는 최대의 품질로 손님한테 내드리는 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운이 좋게도 어머니랑 할머니께서 항상 다 만드셨어요. 장이라든지 술이라든지 뭐 식초라든지 그런 거를 먹고 자라다 보니까 가공 음식에 익숙하지 않았고 그리고 또 운이 좋게 현재 한류가 인기가 많고 또 예전에 전통적인 것에 대한 갈망과 건강한 음식에 대한 갈망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게 하나로 어우러져서 그래서 가공 음식에 익숙한 요즘 사람들한테 이제 제가 먹어본 자연 발효 맛을 자연 발효의 맛을 전수해주고 알려드리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음식에 대한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그가 말하는 한식의 본질은 빠르게 소비되는 음식이 아니라 시간이 만들어낸 맛입니다.
10: 제가 호주에 보여주고 싶은 한식의 정수는 시간의 흐름에 맡긴 자연 발효와 제철 재료를 만들어내는 가장 자연에 가까운 맛의 구조입니다. 한식은 단순히 특정 메뉴나 양념의 조합이 아니라 계절을 기준으로 재료를 저장하고 발효시키고 기다려온 시간의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채에서는 장, 김치, 식초, 청, 젓갈 등 한국 식문화의 근간이 되는 발효 식재료를 모두 직접 만들고 숙성시키고 그 위에 제철 농산물과 해산물을 조합해 메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빠르게 소비되는 요리가 아니라 기다림과 준비 시간이 먼저 존재하는 요리 구조입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 한식을 익숙한 아시아 음식이 아닌 자연과 계절 그리고 시간이 함께 만들어낸 하나의 완성된 미식체계로서의 한식을 호주 미식시장 안에서 보여주고 싶습니다.
1: 그래서 채의 요리는 기다림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하나의 경험으로 완성됩니다. 아파트의 작은 테이블에서 시작된 한 셰프의 도전. 그녀는 지금 호주 미식시장에서 한식의 또 다른 가능성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연과 시간, 그리고 정성으로 완성된 한식. 그 깊은 이야기가 오늘도 멜번의 한 산속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인 셰프들의 도전을 조명하는 햇 특집 시리즈, 최정은 셰프의 이야기였습니다.
11: 이 프로그램은 sbs.com.au/korean 그리고 SBS 오디오 앱에서 언제 어디서든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3: 네, 호주의 미쉐린 가이드, 굿푸드 가이드에서 햇을 획득한 한인 셰프 첫 번째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햇을 받기까지의 험난한 여정, 정말 쉽지 않았을 텐데요. 햇을 획득했을 때보다 기쁨보다 책임감이 먼저 찾아왔다는 최정은 셰프의 이야기만 들어봐도 알 것 같습니다. 저희는 최예나의 캐치캐치 듣고 복지 알아가기로 이어갑니다.

0: I'm here on the job site with Dale, who's a framing contractor.
1: Hey, good morning.
0: Dale traded up to Geico Commercial Auto Insurance for all his business vehicles. We're here where he needs us most.
1: Yep, they sure are.
0: We make it easy for him to save on all his insurance needs, all in one place, with coverage that fits his business and bottom line. Oh, I shouldn't have looked down.
1: It's all right.
0: We're so far up here.
1: Look at me. Take a deep breath.
0: Oh, I'm good. So good.
2: Get a commercial auto insurance quote today at geico.com and see how much you could save. It feels good to Geico.
3: Mother's Day, this Sunday. Gifts I needed? Multiple. Time I had? Basically none. Was I stressed? Absolutely. Until I came to Macy's. Because now I'm finding gifts that feel thoughtful. A designer handbag, beautiful fine jewelry, great beauty gift sets that don't need to be wrapped. One trip to Macy's, and it looks like I planned it all along. Hurry in and save on the perfect gift at Macy's Mother's Day sale tomorrow.
4: 모든 모바일 기기에서 놀라운 얘기들을 무료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sbs.com.au/korean을 방문하시거나 SBS 오디오 앱을 지금 다운받으십시오. 오늘 SBS 오디오 앱을 다운받으시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들어보세요.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에서 지금 무료로 다운받으십시오.
5: 데일리 오버뷰 마지막 시간, 복지 알아가기입니다. 백신 접종, 혹시 비용 때문에 미루고 계신가요? 올해부터 호주에선 RSV를 포함한 주요 백신이 국가 예방접종 프로그램에 새롭게 추가되고 대상 포진 등 무료 접종 대상도 더 넓어졌습니다. 특히 임산부와 어린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올겨울을 앞두고 지금이 접종 적기라고 하는데요. 오늘 복지 알아가기에선 우리 가족이 지금 꼭 챙겨야 할 무료 접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카스의 조앤정 코디네이터와 함께 백신 접종 프로그램을 짚어봅니다. 홍태경 프로듀서입니다.
6: 호주 정부가 2026년을 맞아서 독감이나 대상포진 등을 포함한 주요 백신의 무료 지원을 확대하면서 예방접종을 통한 지역사회 보호가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복지 알아가기에서는 우리 가족이 지금 꼭 챙겨야 할 무료 접종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카스의 조앤정 코디네이터와 함께 얘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7: 예, 안녕하세요. 저는 카스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앤정 코디네이터입니다.
6: 아, 먼저 참여하고 계신 백신 프로젝트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캠페인인지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7: 아, 네. 호주 정부 또 UNSW대학교랑 호주 정부가 같이 백신 접종률을 높이고자 하는 캠페인의 일환으로 Vaccinated and Get Protected라는 제목으로 그 다문화 배경인 어르신들과 또 그 커뮤니티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이분들이 백신 접종률을 높이고자 하는 캠페인입니다. 특히 정보 접근이 어려운 어르신들과 가족분들이 호주의 공중보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돕는 홍보 사업입니다. 카스는 다문화복지전문기관으로서 복잡한 보건 정보를 한국어로 쉽게 풀어서 전달하고 실제 접종 예약이나 상담이 필요할 때 든든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6: 네, 중간 전달자 역할로서 백신 캠페인에 동참하고 계시는 거군요.
7: 네.
6: 네. 자, 그렇다면 올해 백신 정책이 여러모로 확대됐다고 하는데요. 가장 주목해야 할 변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7: 일단 올해 가장 반가운 소식은 RSV 백신이 국가예방접종 프로그램, 즉 내셔널 이뮤나이제이션 프로그램에 포함되었다는 네. 점이고요.
6: RSV가 어떤 백신이죠?
7: RSV는 호흡기 세포용약 바이러스를 말을 합니다. 네. 그래서 호흡기랑 관련된 것이다 보니 이제 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이러스가 되는 거죠.
6: 네.
7: 제일 중요한 거는 다가오는 5월 15일, 예, 5월 15일부터 75세 이상의 모든 호주 거주자, 애보리진 원주민 같은 경우는 60세 이상, 그 외의 분들은 이제 75세 이상부터 이 RSV 백신을 무료로 맞으실 수 있으세요.
6: 네.
7: 예, 그리고 대상포진 관련된 싱그릭스라는 이름의 백신도 무료로 받으실 수 있는데 이거는 사실 작년부터 시행이 됐었거든요.
6: 네.
7: 근데 이제 올해는 그 무료 대상을 좀 더 확대시키겠다라고 정부에서 얘기를 한 상태고요. 그래서 대상포진 백신을 맞으려고 했지만 그 비용이 비싸서 그렇죠. 미루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맞으시는 게 적기입니다.
6: 네. 그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RSV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백신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7: 네네.
6: 영유아와 노인 보호에 굉장히 중요한 호흡기 백신으로 알고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7: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임신 중에 이 백신을 맞으면 네. 이 백신 맞아도 되느냐 이거를 되게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런데 임신 중인 네. 28주에서 36주 사이에는 엄마 이 백신을 맞으면 엄마의 몸에서 생성된 항체가 태주를 통해서 아이에게 전달이 됩니다.
6: 네.
7: 그래서 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이것에 대한 면역력을 갖고 나오는 셈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엄마가 임신 중에 맞지 못했거나 또는 이제 좀 조기에 10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네. 일찍 세상 밖에 나온 아이 같은 경우에는 면역이 취약하잖아요.
6: 네.
7: 예, 이런 경우에는 베이포터스라는 이름의 항체 주사를 아기한테 직접 놓아주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반 백신하고 달리 몸에 바로 항체를 넣어주는 방식이라서 네. 겨울철 유행기에 우리 아기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해준다라고 정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 중 접종이 아기에게 항체를 물려주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고요.
6: 네.
7: 다만 이 베이포터스 같은 주사는 아기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필요 여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가서 백신을 맞으시기보다는 소아과 전문의와 상의하신 후에 백신 접종을 맞아도 되는지 확인하시고 네. 접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6: 네, 알겠습니다. 일단 RSV 백신은 임산부도 접종이 가능하다는 네. 것. 네. 걱정하시지 말고 접종을 하시는 게 태아에게도 좋은 보호 효과가 있다는 것도 네, 짚어봤습니다.
7: 네.
6: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대상포진 백신 같은 경우는 사실 비용이 꽤 비싼 걸로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7: 네.
6: 그래서 다소 접종을 꺼리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 지금 그럼 무료로 제공되는 혜택 어느 정도 범위까지인지 또 말씀 부탁드릴게요.
7: 네. 일단 대상포진 백신이 몇백 불씩 돼서
6: 네.
7: 되게 비싸서 망설이셨는데 65세 이상 어르신이면 누구나 2회 접종을 무료로 받으실 수 있다고 해요.
6: 네.
7: 그런데 이제 대상포진이 되게 극심한 그 신경통을 동반하기 때문에
6: 네, 굉장히 아프다고 저도 들었어요.
7: 그렇죠. 네네. 그래서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합병증 위험이 커집니다.
6: 네.
7: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지금은 싱그릭스라는 새로운 백신이 나온 건데요. 옛날에는 구형 조스타박스라는 구형 백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를 조스타박스를 맞으셨던 분들은 일정 기간이 지났다면은 훨씬 효과가 좋은 이 싱그릭스 새로 나온 백신으로 재접종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론 역시 GP하고 먼저 상담해 보신 다음에 결정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예, 이전 접종과의 또 간격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간격이라든가 개인의 면역 상태에 대해서는 일단 GP랑 먼저 얘기를 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접종을 할지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먼저 GP랑 상담한 후에 맞으실 수 있으십니다.
6: 네, 또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워낙 통증이 심하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백신을 맞을 때도 걱정하시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7: 네네.
6: 자, 그러면 청취자 여러분들이 또 각자 본인의 상황에 맞게 이 백신 접종을 하셔야 할 텐데요. 임산부 그룹 또 어린이들, 65세 이상 어르신들 이 세 그룹이 특히 꼭 챙겨야 할 백신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7: 일단 임신부 같은 경우에는요. 독감 네. 주사, 그리고 백일에, 그리고 올해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RSV 백신을 꼭 챙기시는 게 좋고요.
6: 네.
7: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있잖아요.
6: 네.
7: 가장 효과가 좋은 거는 추워지기 직전, 겨울철 대비하셔서 지금 맞으시는 게 사실 제일 좋다고 합니다.
6: 네.
7: 그리고 어린이 같은 경우에도 매년 맞는 독감 백신은 이제 저희가 필수라고 볼 수 있고요.
6: 네.
7: 그리고 특히 2세에서 5세 미만의 아이 같은 경우에는 코에 뿌리는 비강 스프레이형 백신이 있어서
6: 네.
7: 주사 맞는 것을 무서워하는 아이들한테 되게 좋습니다.
6: 네.
7: 이거는 주사기로 이제 맞는 게 아니라 코에 뿌리는 방식으로 네. 다른 독감 백신과 유사한 효과를 보이면서 국제적으로도 높은 수용성을 보이고 있다라고 호주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6: 네.
7: 4월에서 6월까지 그 재고 소진 시까지라고는 했는데요. 4월에서 6월까지 이 비강 스프레이를 무료 접종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니까 재고가 소진되기 전에 미리 GP랑 상의하시고 예약해서 맞아보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6: 네, 저희 SBS 뉴스에서도 이 비강 스프레이 무료 백신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특히 어린아이들에게 무료 접종할 네.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네네. 방법일 것 같아요.
7: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독감, 그다음에 우리 코로나 백신 아시죠? 그리고 네. 대상포진 백신이 필수로 맞으셔야 되는 백신에 들어가는데요. 특히 75세가 넘으셨다면 5월 15일 이후에 나오는 그 RSV 백신 그것을 리스트에 추가하셔서 이 외에도 하나 더 추가로 맞으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6: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많은 한인분들이 백신 접종을 하러 가셔야 할 텐데요. 가시기 전에 꼭 걱정하시는 부분이 백신에 대한 부작용이나 뭐 혹은 네. 백신에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다 이런 또 얘기도 들으시고 성분을 걱정하시기도 하고요.
7: 네.
6: 이런 부분들 걱정하는 부분들 어떻게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7: 네. 사실 이 미세 플라스틱 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어르신들이나 아니면은 아이들 엄마만 걱정하는 게 아니라 네. 제 나이 때 동료도 이거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호주에서 승인된 모든 백신에는 미세 플라스틱이나 유해한 성분이 들어있지 않다고 합니다. 네. 백신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엄격한 임상 시험과 안전 점검을 거쳐 승인이 된 것이고요. 인터넷에 떠도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보다는 호주 보건부 health.gov.au의 공식 자료를 믿고 안심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호주 식약처의 공식 자료에 따르면 호주에서 승인된 백신 성분에 이러한 미세 플라스틱이나 유해 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백신을 맞는 것이 안 맞고 병을 얻는 위험보다 병을 미리 예방하는 그 이익이 훨씬 크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6: 네. 그래서 자연 면역보다는 백신으로 인한 면역이 훨씬 이점이 많다. 이렇게 네. 네,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7: 네.
6: 자, 그러면 또 많은 분들이 백신을 맞기 전에 우려하는 부분이 비용이거든요.
7: 네.
6: 현재 무료로 접종 가능한 백신은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어디 가서 맞을 수 있는지도 소개해 주세요.
7: 네, 가장 권장하는 방법은 가정의죠. 예, GP한테 가셔서 본인의 건강 상태를 잘 아는 의사랑 상담한 후에 바로 예약을 하실 수 있어요.
6: 네.
7: 또는 약국에 가셔서 독감이나 이제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에는 약국에서도 간편하게 가능하시거든요.
6: 네.
7: 다만 이제 백신 종류에 따라서 재고가 다를 수 있으니까 가시기 전에 전화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독감 백신 같은 경우에 네, 생후 6개월에서 5세 미만 어린이들 무료고요. 또 65세 이상 고령자분들도 무료고요. 또 임신부들 같은 경우에도 무료입니다.
6: 네.
7: 그렇지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GP하고 먼저 네. 상담해 보신 후 접종하시는 게 좋고요.
6: 네.
7: 그리고 이제 그 이 연령대에 속하지 않더라도
6: 네.
7: 5세에서 64세 사이에 있는 분들이라도 합병증 위험이 높은 특정 질환이 있는 분들은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고 하세요. 네. 그래서 역시 이것도 예, GP와 상담 후에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 네. 잘 알겠습니다.
7: 네.
6: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청취자분들 지금 당장 백신을 맞으러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7: 네.
6: 어떤 과정이 필요하고 예약이 필요한지 이런 과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7: 네. 백신 접종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요. 지금 다니시고 계시는 GP에 전화하셔서 올해 독감이랑 또 RSV 백신을 예약하고 싶다 또는 뭐 대상포진 백신을 예약하고 싶다라고 얘기하시면 그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GP에서 예약 날짜를 잡아주고 또 이제 그분의 건강 상태가 지금 이 백신을 맞아도 되는지 안 되는지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네. 예,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예약이 이루어지고 접종도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절차라던가 그런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제 언어 소통이 이제 힘든 경우에는 전화통역 서비스도 있잖아요. 예, 그걸 통해서 예약하시는 것도 네. 가능하십니다.
6: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카스의 조앤정 코디네이터와 함께 백신 프로그램, 백신 캠페인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7: 감사합니다.
5: 네, SBS 오디오 한국어 프로그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SBS 한국어 방송에선 다양한 소식들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순서 익스플레이너를 통해 출생 국가별로 선호하는 주거 지역에 대한 차이 알아봤고요. 이어서는 호주 한인 셰프 특집 그 첫 번째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지 알아가기를 통해 올해부터 확대된 호주 백신 접종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스마트폰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는 SBS 오디오 앱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 오후 4시에 SBS 3 라디오에서 생방송됩니다. 끝곡으로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들으시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 진행의 프로듀서 홍태경, 저는 김하늘이었습니다. 편안한 오후 되세요.